안녕하세요. 이찬 진나. 이니 아메리카 버블링어점을 담은 메뉴에 버터 버터 영원히 어점을 담은 메뉴 빙수 메뉴 생차 깡리 좀 타 빙수 좀 더 잘 빠야 그라이만 여러분 저기 빙수 좀 꺼리카 진나 진나 진나.